0: 사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지 좀 시간이 지나서 네. 별로 그렇게 기억나는 건 없고요. 저희 엄마는 항상 아유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우리 아버지는 사실 거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1: 그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도 약간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조용한 집안인가 그런 프로그램 있었어요. 그래서 김대희 씨가 나와가지고 네. 밥 먹자.
2: 아, 그렇지, 맞아요.
1: 그냥, 그냥 밥 먹는 거. 진짜 딱 저희 집이었거든요. 저희 집은 밥 먹을 때 아무도 대화가 그게 웃기지는 않고 그냥 저희 어렸을 때 보는 것 같은. 왜냐면 그때는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좀 얘기하고 그러는 게 좀
0: 그렇죠. 예, 폭 나간다 그랬죠.
1: 네. 그렇게 해서 많이 혼났던 적도 있었고 한편으로 기억해보면 저희 동생이 굉장히 편식을 했어요. 지금은 키가 저보다 더 큰데 편식과 키 크는 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심하게 했냐면은 밥을 안 먹고 얘가 이제 아버지가 안 보면은 부모님이 안 보면은 자기가 싫어하는 반찬을 몰래 저기다가 툭 던져가지고 숨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이제 소파 밑에 이런 타다 보면 이제 나중에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게 썩어요 이게. 특히나 이제 콩밥 나오면은 콩은 어떻게 귀신같이 다 빼가지고서 그걸 소파 밑 같은 데다 툭툭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엔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고 나서 화가 나셔서 이제 저희 때는 좀 많이 혼났잖아요. 근데 혼내는 것보다는 이제 약간의 그런 그 식사 치료처럼 간장 종지에다가 밥을 퍼서 티스푼을 옆에다가 딱 놔주시고 네. 멸치 그 자반볶음 있잖아요. 네. 진짜 손톱만한 거, 손톱만한 거. 그거 하나 반찬 밥 위에다 딱 올려주셔서 넌 오늘 이거 먹고 끝. 네, 저희는 앞에 뭐 갈비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김치도 있고 다 있는데 동생은 거기서 자기는 진짜 밥 한 숟가락 그 종지에 간장 종지에 그다음에 티스푼 하나 멸치 하나. 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넌 이거 먹고 이제 방에 들어가. 네, 딱 그랬던 적도 있었고 아버지가 되게 엄하셨거든요.
0: 멋진 분이시네요. 네. 그렇게 훈육을 할 수 있다는 건.
1: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되게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 또 하나 웃긴 게 그 저희 어렸을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은 8시 딱 그때 SBS 뉴스가 딱 나올 때였어요. 그때 되면 아버님께서 딱 수화기를 내려놓으시고 뉴스 끝나면은 불 다 끄시고 TV 파워 딱 빼시고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네, 저희는 항상 그렇게 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늦게 오셔서 저희도 그냥 9시에 의뢰대로 잤죠. 근데 그날은 이제 아버님께서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좀 맥주 한잔 하시고 들어오시는 길에 치킨을 한 마리 사오신 거예요. 맥주 두 병하고. 그러니까 집에 오셨는데 진짜 유례 없이 애들 깨워서 치킨 먹자고 밤에. 저희 어머니가 준택이 현택이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저희 방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딱 일어나자마자 야 학교 가야 되나 보다. 옷 입고 가방 메고
2: 밤인데?
1: 밤 11시
2: 갑자기 엄마가 깨우니까
1: 네, 그래서 가방 메고 나왔더니 아버지랑 둘이 거실에서 치킨 해놓고서 야, 니네 뭐하냐
2: 그렇구나.
1: 네, 그랬던 적도 있었던 약간 좀 어린 시절 좀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서야 이해되는 것들 또 기억나는 것들도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는 게 저는 요새 실감하는 집이 최고야.
0: 집이 최고야.
2: 집이 최고야? 아니, 원래 보통은 그러면은 외향적이셨어요?
1: 아니 나가는 거 좋아했죠 젊었을 때는.
2: 그래요? 네,
1: 주말에는 꼭 왠지 안 나가면은 좀 소외된 것 같고 네, 밖에 나가서 좀 뭔가 이렇게 막 액티비티 한 것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어떤 그런 자리 있는 게 좀 더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전에 수 DJ님이 집이 최고야 딱 한마디가 되게 찰졌어요.
2: 수디지님은 원래 젊으셨을 때는 외향적이셨다가 지금은 이제 집이 최고인 거예요?
0: 아, 지금도 외향적이에요. 네. 그런데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건 집이 최고죠.
1: 네.
0: 저도 여행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출장도 많고 그러는데 사실 출장에 갔을 땐 바쁘고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그러니까 집을 잊고 있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오면 아 역시 내 집이 최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해줘. 우리 집이 제일 좋아.
1: 맞아요. 저는 이제 혼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내하고 애들이 단체로 여행 가고 저 혼자 집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일단은 첫날 딱 가자마자 일주일 동안 어디 가 있다 그러면 첫날 갑자기 눈에 이렇게 스캔이 쫙 돼요. 아 치워야겠다. 하루 종일 청소하고서 집이 이제 깨끗깨끗 진짜 뽀송뽀송해졌어요. 네. 그러와서 6일을 집에 있는데 그렇게 더 좋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깨끗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가 이제 가족이면 좀 이렇게 북적북적해지잖아요. 네. 또 그 기분도 좋고.

0: 저는 또 이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또 집이 깨끗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그거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한국을 출장을 갔다가 왔죠. 하... 뭐가 이렇게 많아요. 빨래는 넘쳐나고 있고 집에는 4명 있는데
1: 집이, 그럼 집이 최고가 아닌데?
0: 아니요. 그래도 집이 최고인데
1: 지금 신혜수님
0: 이게 저희 그 아내분께서 저랑 같이 드라이브 하실 때 보면은 가끔 저희 라디오를 재방송 들을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거기 나블나블 좀 틀어봐 그래요. 그때 저도 집에 돌아왔을 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1: 좋겠다?
0: 더 좋겠다라는 거를
1: 아 지금 그게 영상 편지도 아니고 지금 이참에 편지를 보내시는 거네요.
0: 아니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출장 갔다 온 남편들은 아마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나블나블을 한번 해봤습니다.
2: 아니 근데 저는 출장을 다녀오면은 저희 남편이 이불을 꼭 빨아놔요. 냄새가 좋게 하고 그리고 침대 커버 또 빨아가지고 다려서 새로 깔아놔요. 그래서 누울 때 그 느낌이 그쵸? 되게 좋아요.
0: 저희는 다림질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1: 아니 신혜수님 너무 간절해 보이시는데요.
0: 아니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2: 아니 근데 내가 한번 다리미질을 했는데 이게 너무 귀찮은 거야. 아,
0: 이불은 힘들죠.
2: 네. 네. 아, 이, 이불이 크니까. 다리미지?
0: 그러니까요.
2: 네, 이 베드시디. 그러니까 이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베드시디 엄청 크잖아요.
0: 네네.
2: 그러니까 이게 돌려가면서 계속 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그게 쉬운 게 아니라서.
0: 그렇죠. 내가 그리고 다리미판은 아, 요만한 사이즈인데.
2: 그러니까 그 돌려가면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 우리 남편한테 되게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0: 와, 저는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침대 위에 있는 아이템들은 저는 다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1: 저도 없는데.
2: 전 그래서 저도 한 번은 빨아가지고 그냥 이제 꾸깃꾸깃한 상태에서 써봤는데 그게 다리미질해서 누운 거랑 그거랑 너무 틀리더라고요.
1: 그래요?
2: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랬대요. 부인이 남편한테 내 소원은 하나다. 아니야, 남편이 부인한테 그랬대요. 내 소원은 하나다. 내 전 재산을 와이프 당신한테 줄 수 있는데 하나만 지켜 하나만 좀 약속을 해줘라. 그럼 뭐냐? 침대가 그러니까 내가 자는 침대가 호텔 침대처럼만 해줘라. 근데 진짜 그렇게 했대요. 돈 다 주고 와이프는 진짜 그것만 해주는 거야. 딴 거 먹는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침대.
0: 네네.
2: 근데 그게 자기는 제일 좋은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일단은 저는 이제 하나 생각 들은 게 임혜숙 회장님, DJ 수님께서
2: 아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0: 네, DJ 수님께서 출장 가실 때 네. 네, 저희도 그때 맞춰서 이불 빨래 해가지고서 피터 사장님한테 갖다 드려요.
2: 다리미질 되게 잘해요.
0: 네, 네, 그러면 저도 뽀송뽀송한 침구류를 받을 수 있다는 한번 좀 기적의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2: 네.
0: 일단은 집이 최고라는 말 여기까지 들었는데 잠깐 이야기 나누는 순간에도 시간이 지나서야 이해되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집이 최고라면은 침대 커버가 뽀송뽀송해야 된다는
1: 그런 거예요.
2: 잠자리가 편해야 되니까.
0: 잠자리가 편해야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다른 생각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뭐 들을까요?
1: 아, 제가 선곡을 한 건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고 올게요.
0: 이불 빨래하고 양화대교?

0: 것 같아요.
1: 근데 그거는 또 그나마 괜찮은데 저도 이제 숍에서 있으면은 이제 어머님들 오셔가지고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 안 들으려고 해도 은근히 귀가 밝아서 다 들리는데 여자분들 한 세 분 네 분 있으면은 대화가 네. 엄청 웃겨요.
2: 어떤 얘기라 주로 하세요?
1: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스타킹을 실었는데 어디에가 끼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시는데 저도 지나가면서 안 듣고 싶은데 들리니까 아 이걸 웃어야 되나 같이.
2: 진짜 TMI네. 네,
1: 되게 많아요 그런 게. 근데 예 지금 말씀하셨던 나는 요새 뭐가 좋더라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스스로가 야 내가 더 아파. 아니야 나는 종합환자야 완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좀 들으면서도 아유 아픈 게 사랑이라고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한편에서는 뭐 하니까 좋더라 무슨 운동하니까 좋다더라 무슨 약 요새 건강보조제 있는데 그런 거 되게 좋다더라 하는 것도 괜찮고 저희는 이제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오시는 이제 제가 잘 아시는 사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건강보조제를 꼭 챙겨 드시는데 이분이 그 어지럼증으로 한 5년 고생하시다가 이거를 드시고 나서
0: 이석증?
1: 증세가 그렇게 하시다가 이 어떤 그 영양제를 드시고 나서 한 몇 개월 드시더니만은 이게 싹 사라지셨다고 해서 거의 이거를 되게 맹신하세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약간 좀 누가 어지럽대더라 그러면은 이거 한 박스 들고서 뛰어가세요. 그렇게 하다가 만나시게 된 사장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희 가게 아침에 오셨더니 어? 준 아침에 와서 일하는 거야? 네, 저는 아침에 당연히 일하죠. 가게에서 그랬더니 네. 그래? 이거 마셔봐. 그래서 그걸 따주세요. 따가지고서 뜨거운 물에도 사주시고 이게 쪽쪽 빨아 드시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로 이거 먹으라고 이거 꼭 먹으라고 본인이 이걸로 제2의 지금 전성기를 살고 있다고
2: 그래요? 네, 갑자기 그런 분... 저도 뭔지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1: 그러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2: 아니 근데 알고는 있고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겠다 생각은 있어요.
1: 네,
2: 저... 언젠가 필요하면 찾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1: 이따가 시아피디님 하는 거 봐서
0: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카톡이 있다고 오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설거지 하다가 또 이쁜 그릇을 깨먹었네. 왜 이렇게 자꾸 미끄러? 그러면 저도 언니 나도 뭘 자꾸 떨어뜨리긴 해.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네. 이제 줄줄줄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어때? 나는 어때? 나는 어때?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또 카톡으로 한참 동안 대화를 하죠.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러고.
2: 만나서
1: 잠깐만 보통은 끝나고 나면 나갈 때 가서 전화할 겐데 네,
2: 맞아
1: 그는 역으로
0: 카톡 하다가 만나서 얘기합시다
2: 아 네. 그래 진짜 그런 데잖아요 여자들은 전화를 막 한 3시간 떠들다가 아 이따 만나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대요
0: 만나서 얘기하면 이따 또 전화로 얘기해 그러고 못다한 얘기는
2: 그러니까
1: 일단은 인트로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0: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뭔 얘기가 그렇게 많은가? 아, 저랑 친한 언니 둘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11시에 헤어졌어.
1: 네.
0: 그랬는데 1시까지도 집을 안 들어갔대.
1: 아, 네.
0: 집들을 왜 안 들어가? 그랬더니 그때까지 차에서 둘이 수다 떨던 거야. 뭔 얘기를? 잠도 안 자고?
1: 야
0: 그런 분, 그냥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1: 네.
0: 남편이 찾으러 전화와.
2: 근데 저는 좀 지금 슬픈 얘기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한 20살 초만 해도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았거든요. 막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TMI면 TMI지만 진짜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1: 네네.
2: 근데 지금 20대 후반이 되고 이제 독립생활을 하고 혼자서 이제 해외생활을 하고 하니까 시시콜콜하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지는 느낌 뭔지 아세요? 굳이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똑같은 하루가 반복이 되고 똑같은 일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시간 지나면 지나갈 얘긴데
1: 네.
2: 굳이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 지나면 어차피 까먹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그쵸. 거예요. 저는.
0: 그게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2: 근데 저는 그럼 다 멀어졌네요. 생각하네. 저는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1: 여기서 하세요.
2: 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라디오를 하고 집을 네네. 가면은 제 파트너가 항상 너는 왜 이렇게 엔도르핀이 막 돌아오네 그 방송 다음에
1: 네네.
2: 그래서 아마 여기서 에너지를 막 받고 흥분하고 막 가다가 집에 가서 오늘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 그러나 봐요. 아, 얘기할 그렇구나. 사람이 없었었나 봐요.
0: 아, 그럴 수도 있겠다.
1: 네.
0: 저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제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0: 네, 네. 강아지 너무 예쁜 장면이 있으면 그걸 이제 제 친구들한테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1: 저도 하나 봤어요.
0: 똥똥똥똥똥 하고 지네들 강아지 사진을 다 대화가 필요 없어.
1: 아, 나 지금 강아지 똥을 찍어서 보낸다고.
0: 아니.
2: 어, 그거 아니었어요?
0: 아니.
2: 저도 그건 줄 알았는데.
1: 그럴 것 같았어. 어.
0: 똥을 찍는 건 좀 그렇고 똥 싸는 걸 찍겠지.
2: 그러니까 똥을 싸는 자세?
0: 어. 그 자세.
1: 아, 진짜로요?
2: 맞잖아요. 얼마나
0: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 얼마나 귀여운데.
1: 나는 지금 생각이 다들 이렇게 뭐 카톡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 올리는 거를 톡톡톡톡 올린다는 거를 뿅뿅뿅뿅 난 이 얘기로 생각을 했는데 아, 진짜 똥 싸는 자세를.
0: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된다고.
1: 아, 네.
0: 자는 사진을 보내면 자는 사진이 톡톡톡톡 들어오고 네네. 또 이런 사진 나 어 야 얘가 이런다 그러면 정말 자기들도 찍어놨던 사진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 없는 거야. 서로 다 크크만 하면 돼.
2: 그게 그 공감대가 강아지여서 더 그런 것 같아요.
1: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저 그 파크런 할 때 우리 그 강아지 하루를 데리고 계속 나갔었거든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래 우리 강아지 내가 오랜만에 산책을 시켜줘야지 뛰었어요. 열심히 뛰었어요. 하루도 잘 뛰어요. 곧잘 따라오는 것 같아서 계속 뛰니까 제가 빨리 뛰면 얘도 빨리 뛰고 막 뛰는데 뒤에서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에서 아내가 막 뛰어오더니 같이 가 기다려 그러는 거에서 알았어 해서 천천히 갔더니만 아니 하루가 지금 똥을 싸는데 왜 자꾸 뛰어? 얘 지금 달리면서 죄송한 표현 질질질질 하고 있는데
0: 오 마이 갓
1: 왜 혼자서 그걸 뛰어가니?
2: 아 잠시만 여기 지금 금요일 아침인데 네. 아침부터
0: 너무 아침부터 골드 한 얘기를 하네. 네.
1: 아니 갑자기 강아지 얘기하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우리 수 디제님이 네. 엊그저껜가 영상 하나 올려주신 게 있으세요. 그 저기 진저가 문 이렇게 여는 거
0: 파트 1 파트 2 네.
1: 아 왜냐면 우리 하루도 이게 문이 한 10cm 열려있으면 저는 비집고 들어가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아 이 자식이 겁이 많아요. 안 가요.
0: 맞아요.
1: 거기서 이러고 있다가 웡 그래요.
2: 뭐 열어달라고.
1: 열어달라고. 그럼 가서 또 열어주면 또 지가서 쫄래쫄래 하다가 또 들어오고 아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진저 영상을 찍었는데 진저가 문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0: 근데 그 파트 1 보셨어요? 그 눈이 레이저를 쏘잖아. 그러니까 걔가 눈으로 욕을 하는 것 같아요.
1: 저 네.
0: 그죠?
1: 약간
0: 느낌이.
1: 이게 보니까 안 열어줘?
0: 그거야.
2: 근데 그러고 보면 강아지도 다 생각이 있고 다 아니 진적인 동물.
1: 진짜 강아지는 이게 우리가 보통 새끼라고 하니까 사람 새끼 같아 진짜.
0: 맞아요.
1: 진짜로 애기 같아.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0: 그게 그 첫 번째 파트를 보냈는데 다들 뭐라고 왔는지 알아요? 그래서 문 열어줬어? 아니면 문 열고 나왔어? 그래서 그 파트 2를 찍은 거야.
1: 문 열고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럼 이제 학습이 된 거고 네, 다음부터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0: 그렇죠.
2: 그래서 하루는 아직 학습이 안 됐나요?
1: 아직 어려서 그런지
2: 몇 살이에요?
1: 이제 2살 반.
2: 아 완전 네. 애기네.
0: 내 애기도 3살 반이야. 별 차이 없어.
1: 그럼 저희도 1년 있으면 될 것 같은
2: 그런가 봐요.
1: 희망을 가지고
0: 원래 3년 그렇지?
2: 근데 3년. 그 브리드가 뭐예요?
1: 저는 카푸들?
0: 카푸들?
2: 똑같아요. 아 네. 카푸들이에요? 네. 아 저 집주인 언니가 카푸들 가지고 있거든요.
1: 네네.
2: 뭐라고 해야 카푸들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비스켓이에요 걔는.
0: 이름이?
2: 비스켓이에요. 네 이름이. 그러면 뭐가 비스켓이지?
1: 난 지금 아니. 집에 자동차도 안 되고 강아지도 한 대 있는 줄 알았어.
2: 비스켓이 그 자동차 이름이요?
1: 아니 카푸들. 아.
2: 근데 그 비스켓은 별로 똑똑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1: 그럼 왜냐면... 이름을 비스켓에서 쿠키로 바꿔보라고.
2: 네. 이름이 진짜 비스켓이라서 그런가? 학습이 전혀 안 되던데.
0: 근데 그 이름을 먹는 걸로 해주면 오래 산다는 또 가설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진저. 그래서 우리도 진저잖아 먹는 거.
1: 그럼 저희 하루는 저희 나이 먹는 거니까 하루하루.
2: 나이를 먹는 거니까.
1: 네. 네. 저희가 또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이 지나서 이해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시아피디님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2: 그렇죠. 네. 맞아요. 네. 특히 해외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 혼자서 좀 외롭다가 근데 외로움을 안 타시는 분들도 전혀 모르다가 누구 사람을 만나면 아 내가 외로웠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0: 그래요.
1: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저희가 달리는 수다방 말씀 나누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해되는 것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아직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해할 때 그 마음을 좀 전할 수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저 이렇게 수다 떠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이해 하나가 더해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달리는 수다방 달려보고 맞춰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는요?
2: 노래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1: 여기서요?

0: Live 90.5.
1: I was lucky that when I picked up the phone that day to call my best friend, that he answered.
2: Despite almost every Australian knowing someone who has been affected by suicide, we still don't talk about it. Lifeline Australia's new podcast, Holding On To Hope, shares stories of survivors and the connections made to find the hope to keep living. Because when we talk about suicide, we realise our capacity to support those around us. Holding On To Hope. Lifeline.org.au/podcast.
3: Imagine needing glasses or dental care, but not being able to afford it. The Mobile Eyes and Dental Foundation provides free eye and dental services in schools, aged care, community centres and domestic violence shelters. Anywhere you need us in Metro Sydney, we go. It's mobile. It's free. It's easy. Just search Mobile Eyes and Dental, an easy name to remember. But hurry, funding is limited. Don't miss out on helping your students or clients.
4: Looking to stay connected with the Hillshire? Discover Hills.Sydney, your go-to digital magazine for local news, politics, events and community stories. Whether you're a local business aiming to reach a wider audience or eager to stay informed, Hills.Sydney is your platform. Advertise with us and be part of a thriving digital community. Visit www.hills.sydney today. Hills.Sydney, where community comes to life. Station sponsor.
5: Alive 90.5.
6: Five. 자, 함께하는 시드니, 함께하는 시드니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DJ 수예요. 비비디가 시작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6월 13일 날 다음 주에 끝난대네요.
7: 네.
6: 아직 안 가보신 분들 계시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얘기가 많잖아요. 우수수 떨어진 것도 있고.
8: 맞아요. 그쵸,
7: 옥수수가 털렸어요.
6: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모형이 뭔지 잘 몰랐대면서요.
7: 근데 이해가 좀 되는 게 그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와이파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와이파이가 진짜 최악이었어요. 저희 모든 데도 마찬가지고 진짜 너무 안 돼서 카드 결제하는데 저 25초씩 걸렸어요.
8: 진짜, 25초? 진짜? 예,
7: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비비드 뉴스 보고 나서 이해가 된다.
6: 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이번 주말에 열리는 코미디 연극 유쾌한 네. 유령. 이죠? 스트라스필드 라트비안 극장에서 5일날 6일날 하는데요. 아직도 표가 있답니다.
7: 거의 없어요.
8: 네. 거의 없어요. 네. 네.
6: 거의 없으니 마지막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션이 6월 5일날 금요일날 7시, 6월 6일날 토요일 3시, 7시 이렇게 세 번이 있는데요. 꼭 가서 보시길 바라시고요. 저희랑 또 인터뷰도 하셨던 김진욱
7: 네,
6: 연출자님이 하시니까 또 가셔서 아는 척도 좀 해주시고요.
7: 네.
6: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종전 평화 캠페인이 있답니다. 그래서 시드니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종전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정전이잖아요.
7: 휴전.
6: 그러니까 휴전.
7: 네.
6: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휴전으로 지금 네. 74년째 오고 있는데 73년째 오고 있는데 휴전보다는 사실 종전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G7인데 G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불안해하는 건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휴전 상태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정전이 아닌 종전을 위한 캠페인인데 그 내년에 74주년을 맞아가지고 참전을 하셨던 16개국의 나라들의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참전 용사들 살아계신 참전 용사들이 이제 모여서 임진각에서 7월 27일날 포럼을 또 진행해보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동독이랑 서독이 통일이 됐는데
7: 네.
6: 그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 수년 전부터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왜 서독과 동독이 하나가 돼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해외에 사는 한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7: 네.
6: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이 굉장히 좀 냉전 상태잖아요.
7: 네.
6: 그런데 좀 대화를 하고 서로 좀 좋은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또 이런 단체장들이 또 모여가지고 한 20여 명이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시드니 커뮤니티 소식이었고요. 이번에는 저희 인스타그램이 새로운 단장을 했다고요?
8: 네, 새 단장을 했습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사연을 모집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는 이메일과 그리고 아니면 댓글을 중심으로 저희가 받아보고 있었는데요. 인스타그램 프로필 상단으로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그 생방송 다시 듣기 링크와 유튜브 링크가 게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사연 신청란이 하나가 더 생겼는데요. 그래서 편안하게 인스타그램으로도 저희 링크를 통해서 그냥 그 쪽지 남기듯이 이렇게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7: 네.
8: 그래서 네, 그게 오늘 저희 그 새로운 소식이고 그리고 저희가 1부에서 트리비아 모닝을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답을 이제 알려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6: 오.
8: 네. 네. 그래서
7: 첫 번째 질문이
8: 네.
7: 인간의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위.
8: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범랑질이라고 합니다.
6: 그게 뭐예요?
8: 즉 이건면. 그러니까 이라고
6: 이빨
8: 하셨잖아요.
6: 맞네.
8: 맞아요. 이빨이라고 하셨잖아요.
7: 잠깐만요. 이빨을 뭐라고 한다고요? 뭔질?
8: 범랑질이요.
6: 범랑질.
7: 처음 들어봤어요.
8: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6: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8: 근데 그게 에나멜이라고 하던데요? 그 요즘에 그 에나멜 구두 뭐 에나멜 가방 이렇게 하잖아요. 에나멜 가죽 그 반짝반짝거리는 거. 근데 그 부분이 이의 표면에 있는 게 에나멜이래요.
6: 아.
8: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7: 네. 이탈리아의 유명 도시 베네치아에는 육상 교통수단 대신 배가 다닙니다.
8: 네.
7: 베네치아의 전통 노젓는 배를 가리키는 이름.
8: 바로 곤돌라입니다. 네, 사실
7: 아
6: 곤돌라
8: 아셨죠?
7: 네. 아 저는 곤돌라가 근데 이명칭인 줄 모르고 저기 이렇게 뭐죠 이렇게
6: 연결돼 있는
7: 네.
6: 거
7: 네.
6: 아니에요. 이게 노젓는 것도 곤돌라입니다.
8: 아 그것도 곤돌라고 그 저희 스키 타러 갔을 때
7: 맞아요. 그것도 곤돌라고
8: 아 네. 그것도 곤돌라네요.
7: 맞아요. 처음 알았어요.
8: 네. 그리고 세 번째 정답.
7: 금붕어의 기억력은 실제로 3초밖에 안 된다.
8: 정답은 노입니다.
7: 네.
8: 최소 3달 정도를 기억할 수 있고 금붕어가 기억과 유지를 하면서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6: 대단하다.
7: 일단은 저희는 노는 맞췄는데
8: 근데 다른 의미의 노였죠.
7: 네. 어쨌든 뭐 이지선다에서 예스 노에서 노 맞췄으니까 저희 맞춘 걸로.
8: 근데 저도 욕할 때 야 너 금붕어야?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해? 이러잖아요.
7: 그럼 최소 3개월?
8: 맞아요. 최소 3개월 이상 된 것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7: 너 금붕어야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해?
8: 이제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6: 맞긴 맞았는데 롱하게 맞았네요.
8: 뭐든 뭐 정답만 가면
7: 네, 뒤로 가다 위도 걸렸어요. 네.
8: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네. 어떤 게 있었죠?
7: 토마토는 거꾸로 읽어서 토마토가 네 질문. 토마토는 채소가 아니라 과일이다.
8: 정답은 노입니다. 식물학적으로는 과일로 분류가 되는데요. 대중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는 채소로 분류가 된다고 하네요.
7: 여기서 법적으로도 나와야 되나요?
8: 누가 지정을 해놨나 봐요.
7: 아
8: 토마토는 채소다. 이걸 아니라고 과일로 우기시면은 이제 불법이에요.
7: 이제 그 과일로 우기면 저희는 이제 원고가 되는 거네요.
8: 맞아요.
6: 그러네요.
7: 처음 알았습니다.
8: 네.
7: 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이 바나나는 영어로도 바나나다.
8: 정답.
7: 네, 바나나는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다.
8: 네, 정답은 노입니다.
7: 어, 잠깐만요. 아까 우린 나무였잖아요.
6: 아, 여기 나왔네. 풀이래.
7: 어?
8: 네. 바나나는 나무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여러 해살이 풀이래요. 근데
6: 내가 아까 풀이 아니잖아 그랬잖아.
8: 맞아요. 수은지님이 이게 근데 풀은 아니지 않나? 이랬잖아요.
7: 네.
8: 아,
7: 저는 만약에 생긴 게 나무는 왜냐면 안에 나이테가 있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8: 네.
7: 근데 바나나는 탁 자르면은 안에가 비어있고.
8: 아, 진짜요? 저 네. 그거 몰랐어요.
7: 되게 안에가 그러면 되게 워터리에요.
6: 맞아요.
7: 네, 물기가 수분이 되게 많아요 안에.
8: 그러네요. 나무는 나이테가 있는데
7: 네.
8: 그래서 풀이라고 하는구나. 네,
6: 근데 그래서 풀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
7: 그치요.
6: 과일이 나는 풀이 어디 있어?
8: 저도 모르겠어.
7: 그럼 잠깐만. 딸기는 나무죠?
8: 딸기 나무라고 하잖아요.
7: 그쵸. 그게 가지가 있어서 그런가? 조그맣게.
6: 딸기가 나무인가?
8: 딸기 덩쿨?
6: 그렇지. 덩쿨이라고.
7: 덩쿨. 덩쿨은 풀?
8: 덩쿨은
6: 풀이네.
7: 그러면 호박도 풀에서 나는 거고요?
8: 그런가 봐요. 아, 근데 그게 다 다르지 않나요? 뭐 땅에서 나는 거랑 또 아. 나무에서 나는 거랑 그걸로 저희는 채소랑 과일을 구별할걸요?
6: 잠깐만.
8: 잡단.
6: 감자나 고구마는 땅에서 나잖아.
7: 그렇죠. 네. 땅속에서.
6: 근데 우리 채소라고 하죠.
7: 그치요? 네.
6: 과일이라고는 안 하잖아.
8: 나무에서 나는 게 과일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7: 네.
8: 그래서 아. 아보카도도 과일이에요. 왜냐면 아보카도 나무에서 나니까. 저는 아. 그렇게 들었거든요.
6: 아, 이럴 때 달디가
8: 맞아요. 달디님.
7: 저는 아까 전에 그 종전 네. 정전 73주년 뭐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달디님이 계셨으면은 아. 73주년 며칠
8: 그렇지 그렇게 했을 것
6: 전쟁 얘기 나왔을 거 몇월 며칠에 네, 전쟁이 맞다. 나왔고 언제 종전이 됐고 언제 쫙 그 역사가 나왔을 텐데
7: 저 그 생각하고 있으면서 네. 지금 스크립트를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바나나 나무 달디님 듣고 계신가요? 네.
8: 달디님이 오셔야 저희가 트리비아가 더 맛깔날 것 같아요.
6: 그렇죠.
8: 그 알쓸 신잡이라고 하잖아요.
7: 네. 아, 그래서 바나나는 나무가 아니라 세계에서 풀. 가장 큰 여러 해 살이 풀.
6: 풀.
7: 아, 처음 알았습니다.
6: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 그래서 바나나를 이렇게 나무만 잘라서 아무데나 갖다 심어도 잘 자라는구나.
7: 아, 그렇게 아. 자라요?
6: 네. 저희 집에 이렇게 토막이 하나 왔었어요. 네. 그걸 심어놨는데 지금 너무 무성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8: 바나나 수비.
6: 됐어요.
7: 아, 왜냐면 예전에 제가 저희 그 카페 예전에 했던 카페에서 집에 저도 바나나가 열린 걸 처음 본 거예요. 솔직히 그다음에 한국에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면은 에이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제가 나중에는 셀카를 바나나랑 찍어서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갔다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바나나 이렇게 줄기에 막 달려 있잖아요.
8: 네.
7: 그거를 통째로 잘라서 가게를 얼른 가져갔어요. 카운터에다 놓고
8: 아, 진짜?
7: 즉석 바나나 쉐이크 해드린다고 이거 집에서 따온 거라고 그랬더니 손님들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나중에 또 그 셀카 찍은 거를 프린트해가지고 옆에다 같이 놔둬서 진짜로 집에서 따온 바나나. 아, 진짜 그랬었어요.
6: 네. 네. 아니 저희 바나나는요 사실 이렇게 끊었는데 저희 뒷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세요.
7: 네네.
6: 그 집에서 40년 이상을 사신 분이에요. 집을 지어서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80대 후반이신데
7: 네.
6: 그 바나나가 나는데 그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야.
7: 아~
6: 그래서 저보고 자르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7: 근데 또 너무 안 자르면 무성해
6: 이 네. 무성해져가지고 엄청났는데 어쨌든 네. 바나나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바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7: 네네.
6: 작년인가 작년 초인가 아, 그 할머니 할아버지와 저희 두 해서 넷이서 바나나 절단식을 했어요.
7: 절단식 같죠. 이제 리본 하나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6: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아니 그걸 가위로 안 돼요. 칼로 이렇게 네. 해가지고
8: 아, 해요?
6: 해가지고
8: 아,
6: 그래서 그걸 하고 우리 넷이서 들고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7: 야. 아니 근데
6: 근데 먹을 순 없더라고요.
8: 왜요?
6: 어? 저희 맛이 별로 그래요? 없더라고.
7: 저희 집은 되게 맛있어요.
8: 그럼 네. 종자가 좀 다른가 봐요.
6: 몰라요. 저희는 좀 먹기가 그래서.
7: 저는 딱 요만한 몽키 바나나.
6: 맞아요. 몽키 바나나. 네. 저희도 몽키 바나나인데.
8: 그러면 바나나 나무 저도 심고 싶으면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심으면 저도 나는 거예요?
6: 그렇죠. 대만 갖다 놓고 그냥. 근데 그 바나나 마음이겠지.
7: 갑자기 여기 달디는 자리 달디님 관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바나나?
6: 그렇지.
8: 그러군요. 네. 아, 네. 그래서 저를 이렇게 트리비아 모닝 저희 첫 1회 트리비아 모닝 정답을 한번 맞춰보았고요. 여러분도 이제 실시간 댓글로 달아주신 게 정답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인스타 계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나 한글로 Good Morning Friday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를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계정도 있습니다. 검색 엔진으로는 Good Morning Friday 한글이나 영어로 쳐주시면 되는데 막상 검색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검색 엔진 창을 이용하셔서 골뱅이를 앞에다 붙이시고 영어로 Good Morning Friday 띄어쓰기 없이 한다 단어로 쳐서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채널이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7: 네.
8: 그래서 여러분의 사연과 댓글, 조태구알은 방송을 함께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6: 네, 그리고 또 마지막 광고를 또 해야 되겠는데요. 그 저희 그 Alive 90.5 FM은 힐스 컴버랜드 파라마타 이쪽 지역을 커버를 하고요. 1992년부터 시작된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래서 요즘 라디오 방송 멤버십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한국 분들이 멤버십에 좀 조인을 하셔가지고 아마 풀 이어 멤버십이 36불인데요. 그러면 선물도 있어요. 먹이라든지 헤디라든지 티셔츠 중에 고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방송을 하지만 어떤 분들이 이 방송을 즐겨 들으시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연이 오면 참 그 사연을 보고 아는데요. 저 지난번에 놀랐던 게 그 워킹 할리데이로 온 친구가 사연을 보낸 걸 보고 어머나 워킹 할리데이로 오신 분도 듣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이 멤버십을 조인을 하시면 사실 그건 저희가 커뮤니티별로 알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번에 이렇게 많이 조인했네라는 얘기는 굿모닝 프라이데이에 굉장히 큰 힘이 돼주고 또 그게 파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 멤버십에 조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네. 네.
6: 자, 지금까지
8: 수야 PD
7: 신희준이었습니다.
8: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잠시 머물다 가겠습니다.
6: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들과 다시 봬요.
8: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